0: 초라 초거도 야난 가오모고지 뭐 시들레 야만이 몰라 이 덧들레라 바마 이터 덧레 야 메시한잔 덕시한 야마 어게 오다올 터다 야마데 몰라 키커나죠 터 수커 통지 수커들 꺼내 수커지 먹고 수커 저한테 매 지선 로망기 몰라 아 지드가 통 수커 이미 굴리 두커들지 다 태겨대한 더 말해나 저 샤오 에큘로야 아세가 몰라 Chow equally at the Walenum Naspati, the Yupati, Puyupati, Tatawa Bagan, Bala, Chowan, Wapasia, Sochiga, Sochi, Oyo, Chizia, then Chison, Yakwe, Hosa, Hanamaga. All Kulipas, all a cat, I think, was Aman Moria on you. A Gulimonta, Dota, Gulimontes and Temao, Gulimontes and Nemao, Mala, Oyo, Tokana Chizan, all in Yakwa, Hosa, Magata, Yakwa, Hosa, Magata. 애주인장 지선장 버티다 시계 말해서 저 치계의 지자 요건 내외 먹고 이미 도주가 서 생가 서 뭐 지선 야외 먹을까 지선장 버티게 지선 차이야 먹도 몰라 뭐 애야살이야 에 또 다선 치계야 먹죠 또 아들 먹고 치계지요 내내 버티네 뭐니 서 10분에다가 벗었다이 뭐 푹가 원이 인사 몰라 애는데 몬터 까업이나 머리야 중요한 거라니 아, 깨라 때마, 어, 카자마리 때마, 아, 십성 원내일라래. 마, 지, 두빈데, 두블레타인, 이상 추수여. 와머리야 주니, 바시아나 주니, 어렉지젠 더 보빈더, 만빈더, 수주고, 뭐떠야 된지, 차별나 것들어서.
1: 맞아.
0: 왜, 뭐는 수아시 묘저, 이달러게지, 이거.
1: 하,
0: 아, 뭐, 시동가 토 때마, 워 때마, 뭐라, 뭐라가, 오호, 전말에 통. 그러나, 오호, 니슬라 빌러, 빌러, 치주. For the other four lads, oh, on the air, no young name of him, look, I am came of damn of him, look. Then I am, Mojilani, what away, Dema, for a Dema, El Triamor, for Mono, Tonisiana, Sudiana, his son Dan Punya Yadaraza, or ten sheep, none allowing me,
1: I don't know,
0: Subidaji, right? As you need, you go down, yam, the Aji, and then Facebook at the eating, I told Tala, what the let head, Dema, what Dema, one dollar, wo yamala, one dollar, wo yamala. 你 told them you have been on the road, yeah? You go, Otaolona, Yamate, Moyano, Mote, Dupni, Horsoya, Samania, Yotoyanaki, where got you, Tamnako?
1: As a real quick, so where the Sasan wake a carcasses for the sake to kill a guy back in for Nadigula. We're gonna talk no Hana Diagula. Obviously, no, how we're gonna date it here. Chiso, double a hair naki, ma by the goblin of quake in Mate. Maba, double a hair chiso. New words, that's a page of Nakosana. Sutiska, Bonitska, the Gaza, Quauza, near the knock pulted Gatasana, the scampunizzi. Zanuaz and Nemokna, he mababi, a quiet owner, Conant. Chino Kozi, my side. Gare Mabinson, Mabai, the Waste Mayashi, Mabai, he Yakozuzika, Tomoy, Tria, Nemalatum, overstatacon, Conantona. Ale wake up in Mababi. Quaya quaya, the Becare of Tul, Musti Unity, Tulmashi of Napa, Mosa Bolete, she the Gata, Gulli of Bitayana, Gotena, the Maka Bolangata, Ator Gozia, Ipi Bolable, Kamui Bolable, Mava Pinto, Wasta Mayashi, Jula Dego, or Quaya Jubina Kana. What he here, Tom Bissisna by Quasi Gudi. Maya Quase would be by a Quase would be in the Tonoga, Ma by the Lumonke Gumoho. Ma by a Dodio, Jesus Sodas da Lumonke Ma. Ole Ma by the Nablihe, Ilihe, Daniel to Triad and the Portasano. Toscohe, wake up in the go so allegedly. Wozia, Ma by the Dupini, Donipi, Ma Bab Dote, Dupin Sante, Balaka, Bitayana Dison. तासे अठे टुए ठौ गुलिना फेसबुक देके माया ख्वासे बाया ख्वासे उते किपात तई फेसबुक के चोइ थो छौ छन जग दे मते न्याबले न्याबले तयारी स जी थ्वये तया जना डुबले खाची स सेवा यागो महाबाया त लुमकी उठैगो मरे रुंगा ची स थो आजि सेवा या मगानि दे सेवा या खने मखो अठे हे ठौ Gulina kipata Facebook ye tai Facebook ye wei wo ma ba bi gublena birda same makhne ma thoe kaam nai na sakasya ta ina apna yana chana ji limla ji yoko biji jado